0: 哎爸，弟妹去找家，把姐姐家，
1: 哪个来？여기대륙에하는나오자애기추나이슈나이때리야말아우라이대모이니
0: 오슈루바이저쪽라비스터리
1: 나가라또이여다개리우라운사기시
0: 그건와라애터리알라부르라우라운라이제티고가루마까치짜라차미처메바스바스네파르니차디스텐스코카렌레라여다사이클킨데운타마짜라치안치
1: 사이클킨에부아리레오노사우자스킨데여다사이클